0: 아버님 누구 이렇게 다니까 비밀 사람 고통 로컬이냐 로컬을 어 마마마마마 로컬을 어 마마마 사람 고통 어 사람 고통 안 받게 소리 그런 말 다시 해볼 거라 그러더니 많이 다시 고통 로컬 그 사람 보고 고통 로컬 마고 로컬 사람 해비디 봐 사람 그 다음 고통 가까냐 사람 공을 소비 그런가 이 여러 소리 그런 다른 아이 맛에 이 타고 넘어가다 너는 생담 뒤삼아놓 묵식과 묵식 하야 방생도 말 하지 또 약도 미리 펴면서 아 동로산 거리를 하루 너무 다냐 뭐 다이소 프로까지 다이소 그만큼 간다 로그로 사과 로플라이어 고등사 거르보 사과 로그로 사과 아홉 먹을 먹는 거야 아홉 번째 늘 사과 다니 피가 늘 사과 다니 아 나노 때 먹고 뚫리야 아 생노
1: 미행 돈가
0: 아 뒤노 킬리로 기대로 하고 기대로 하루 너가 두고 모습 보고 가서 피가 아 꼴로만 그냐 아이고에 와서 나 야구 모습 가서 아긴 하이 아긴 하이 나저 저러고만 보고 또 할게 그래 뭐 앞으로 가서는가 꼴로만 그냥 막 갔다 올래 너 뭐지 정탁 살고 와 맞지 거다 맞지 거다 맞지 거소 꼴로만 그냥 맞지가 너는 나 페리 니가 시들어서 니 봐 너는 알 정도는 아긴 눈자 니가 니 시들어 너 이 맞지 아 시들어 그렇게 바이 내 필요는 시들어다 안 들어다 제다방통 나토방통 파이네 비나바 꿀보대 야구야로 뭐이 뭐이 정도 마도자 봐봐 아 비히 꿀보 그냥 나 정도 통나바 그이 또뭐 통나 가느냐 에 뭐이 정도 에 염물 꿀보 그냥 한 영은 나 좀 가 아 꿀보 그냥 너뭐 꿀보 타지구나 뭐 꿀보 타려고 뭐 부르까 에 어 꿀보 그냥 한 영 아니 그래 아니 히버 나처 나지 소이 너가 안 사이로 하면 앞으로 후보 박라당 프로 kalau macam ni, hai, naik tak tu bi kajang kajang macam ni. No, biasa saman mati no, angkajang maca. Biar air purok sokak kau tu. Kaya, biar air purok ha, bawa di sana nuka. Kaya, ah tuh dulu buat buat rekipa. No kalau macam ni maca, aje naik no, nukung kahangkoi solika. Kalau macam ni, kau tu maru no, macam ka, awak tak kau.
1: Tahu ni ni kerana tu membelai kau ni kerana tak suka, tak pernah beras macam tu show.
2: Aau.
1: Ii.
0: Nah, hanya kumpul itu bayar. Oh, pertama saman bising tu. Nah, tamu suruh makan, kita saya kenal lah.
1: Oh, thago, korupsian kami klien ini bayang cara ni melawa belai kena kami. Muda thago.
0: Ia abon saman kau, abon hulmanin. Tahu ramji, nak guna tu no? Kau masuk baju. Kaisa saya tu mana no? Abon cebloh ini cara tanah di. Abon cina suruh.
1: Hingga thago jangan bazarlah siwanu.
0: Nah, kita itu malah kira tanah.
1: Ii thago.
3: आसुक जरा आसुक ऐसे ने खत्म आप बंधवो तिनी केरांगो तमा खार का कलम पाक कन्यानी शावक नरका राधानादेव देवर्मा आसुक ऐसे ने खत्म आप बंधा तिनी आसुक जरा तिन्यो ताबुक नमः दी थापुरी देवर्मा ने खारंगो जातुनी रिसप्पू